0: 노 비와 달이 있니? 인트사로 건너봐.
1: 미니만 두어 하스코 디베히 FM 몽게네스테니.
0: 너무 미 노비 마게.
2: 미니만 두어 하구레 타파트 마울로마타카 에훈테링게 베베루마이코 스튜디오인 와구토.

0: 노 비와 달이 있네. 인사하고 나와.
1: 히모비 백신 데로즈 제홈 히모비 제홈게 푸르사트 아누아디 하팅 인세테 콜라코데 아디 발리 제홈 카무가비스 발리가 보도로무 라카 테르코데
2: 히모비 헨 라카 테르오마 데베 백신 게 테레가
3: 미셀스 백신
2: MR measles rubella vaccin
3: MMR measles mumps rubella vaccin himene
2: hima behin rakha tirwama measles vaccin ge de dose furiham kurefa wakan yakin kurawa
1: hima bihige alamate fenijenama lasnu kurawa sihhi farwa hodawa
4: e koroko fahata jehilama aharam hiya carry gati me miha undugo ana ena cha pin number nu fenne hisabe gan tibemani
5: a
6: ಕೋಪ ಮಿತಾ ಹುನ ಡಸ್ಟ್ಬಿನ್ ಎಹರಿದೋ ಮೇವಿಸ್ ಡಸ್ಟ್ಬಿನ್ ಕಣ್ಣು ಲಾಮಾಡಿ
7: ಮೇಶಮ್ಮೋ